0: 啊，那好吧，别告诉我，我会配合你。猜不出来，我很恼火。
1: 听着，你只要告诉我，这对你来说值多少钱？一个人值多少钱？不，对你来说，一个值多少？
0: 보드가 퍼펙트 밀라 퍼펙트 아이요 스타거
2: 바
0: 스타거
2: 이상
0: 투자상 전도요
2: 시신
0: 페셔 이시마 페셔
2: 페셔 이시마
0: 더셰프 샤프
2: 等等 선생
0: 대프카데스트 샤프 孩子，所有的孩子。二百的
2: 是第一。几个了？400、450。
0: 再加。